8월 29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벌써 8월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네요. 작별 인사하기에는 좀 늘 아쉽죠? 8월을 어떻게 채워가셨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일상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감사가 가득했던 8월이셨으면 하는데요. 아직 작별 인사해야 할 때가 아니니까요. 저희 다 가기 전에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이름을 붙여보는 거 어떠세요? 오늘 밥은 좀 맛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은 참 맛있었던 하루, 오늘은 좀 더 잠을 더 잘 수 있었다라고 기뻐했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은 더 자유를 누린 하루, 이렇게 하나하나 당연하게 느끼지 않고 모든 순간에 이름을 붙이면요, 감사로 8월도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만 지내온 하루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안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8월에 여러분이 나누고픈 찬양, 하나님과의 이야기도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6089님의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뿅뿅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번 노력, 2번 은혜, 3번 용기.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힌트로 어학사전의 정의 가져왔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풀음을 받는 거니까 나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선물 그 자체인 건데 은총이고 혜택.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뿅뿅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번 노력, 2번 은혜, 3번 용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보내주시고 또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퀴즈의 정답. 정답은 1번 노력 아니고요. 3번 용기 아니고 2번 은혜였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그 사랑의 무게를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새겨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선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격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인 거니까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 밤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루가 새롭게 밝아오듯이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소서. 어제 무너진 마음과 몸을 다시 세워주소서. 어제 패배가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지난 날들의 모든 실패를 뒤로하기 원합니다. 실패에 시선을 고정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등 뒤로 모든 패배와 비관적인 생각을 던져버립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닌 아버지의 힘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이 하루에 복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니 그 승리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를 패배감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일으켜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는 등 뒤로 두고 앞에 놓여진 건 오늘이니까요. 오늘만, 주어진 선물인 이 하루만요. 당연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의 것을 찾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아, 이 맛이야. 이런 그냥 만드는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전부 다 포스트 모델리즘에서 들어온 말들이지요. 그것을 우리 현대 감정으로 표현해서 만들어내는 낱말들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들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선택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은 성공주의에 빠져서 야 이러고요, 못 되면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때문에 하는 거죠. 이유는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90%는 정신병자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간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그런데 뭔가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도구화시키는 필요 없어, 필요 있어, 도움 돼, 안 돼. 우리끼리 저 사람 빼. 왜 저 사람 카톡에 불러서, 아이 왜 부르는 거야, 빼지. 그 나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다시 만들어. 이러한 도구화되어버린 사회가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늘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의 것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답을 얻는다면 정신병자 되기 싫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철학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마치 AI를 모르면 시대 뒤떨어진 사람처럼 철학을 모르면 무식하게 여겨진 거죠. 그 당시의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이데아, 형이상학,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두 논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뭔가 본질이 있다, 우린 그걸 찾아가야 된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오늘 내게 밥을 먹여주는 저 곡식이 신이야, 곡식을 주는 신이 신이야, 아 그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 있어야 돼, 야 그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도 먹는 것도 지켜주는 힘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아데미 신전에 여신상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여신상을 세우고 가슴이 18개 가슴을 주릉주릉 달고 나온 다산의 신, 자식을 많이 낳아서 힘을 얻어야 우리는 행복도 쟁취하고 먹는 것도 쟁취하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현실주의 철학이 만연되어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하는 철학은 전부 다 거짓신이요 우상이요, 그들은 신은 배라, 배, 욕심이라는 거죠. 먹고 없어지는 것, 또 먹고 없어지고 또 먹고 없어지고 또 먹고 없어지는 그들의 신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라고 꼬집어냈던 내용이죠. 그러한 기조 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는 아무리 내가 가져도 또 불안한 거예요. 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질까 봐 내가 또 모질하는 게 있는가,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패배감에 젖어들고 그것을 뒷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과학의 발달의 속도가 빠른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서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K-POP, K-문화, K-푸드. 이루 말할 수 없이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스페인보다도 한국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가장 약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이 땅의 것은 이렇게 부질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은 받았으면 조건부가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어떤 것이 더 크고 적음에 대한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처럼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끔 올바른 가치를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정체성 행하게 하려 가.

가치성?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하늘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성공주의나 보상주의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가 분명한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 이념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밖에 엘리베이터 주탑이 앞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DNA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DNA 모양을 따라서 위에까지 가면 십자가를 만납니다. 즉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은 유리로 이렇게 반달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돌이 마치 배 돛처럼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모다를 달아서 오른쪽 왼쪽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돛을 타고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 길 건너가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완벽한 방주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이 보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완전한 방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사명성을 상징했습니다. 저 디자인은 누가 했냐고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상상에 맡기겠어요. 분명한 것은 저 디자인이 오늘의 건축 디자인에서 서울에서 매거진에 올라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을 볼 때 우리의 목회 이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비교하고 거기서 목적지향적이고 성공지상주의, 성과위주, 막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것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일 뿐이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기억하거나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란 말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군지 그 정체성에 맞게끔 너에게 합당한 것을 뭐가 필요한 건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식을 했는지 싱거워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소금을 생각해야죠. 우리에게는 답이 분명한 겁니다.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맞게끔 올바른 가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적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가치적 판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고 선택하는 것은 즉 가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므로 우리는 그게 합당한 가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각하라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맞게끔 그 가치에 부합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꿈, 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요,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왜요? 겁먹은 얼굴도 없고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공로주의, 보상주의 이런 데 빠져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에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쳐다보지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 안에서 바라보니까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감정적 용서입니까? 아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죄인지 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죄를 한들 알겠습니까? 죽인들 한들 알겠어요? 마치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이랜들 알겠어요? 때린들 알겠어요? 뭘 알아 그걸? 그러니까 참고 넘는 거죠. 거기서 더 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고 힘듦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누구에겐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가장 앞장서고 정인으로서 그 옷을 던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고 나니까 초대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절대적 강한 메신저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의 가치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정체성, 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보물이라는 것, 보물.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이 땅의 곳간에 두지 말아라는 것이죠. 거기 두면 상하고 도둑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 안에 여러분의 보물을 숨기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의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인생. 그것도 긴가요? 한 음절로 할까요?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보관하면 도둑질 막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그릇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로요, 근사요, 목사요, 집사요, 여러분의 준 교사요, 섬김이요, 회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숨겨놓으십시오. 세상으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많고요, 여러분보다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 안에, 거기에 두십시오. 빛나고요,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로 일컬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럼요, 하늘의 법이 통용되는 자리에 둬야 보호를 받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그 그릇, 그 그릇 안에 크게 담아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럼요, 해 아래는 새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릇 속에 여러분의 삶을 보관해 둘 때에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 소속대로 서라, 나눔의 교회는 여기 서고, 근데 나눔의 교회에 섰는데 생긴 보지도 못한 사람, 까만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황색 인종도 있고 뭐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당신 잘못 온 거 아니요? 아니요, 나 나눔의 교회 여긴데 봅시다. 뒤에 보니까 메딘 나눔의 교회. 어째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했던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이 돼서 누구에게인가 전해져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릇 속에 여러분의 보물을 숨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골로새뿐이겠습니까? 빌립보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고, 로마 교회도 그랬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을 모르면 무식쟁이가 되고, 모여서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의견을 말을 해야 그 속에 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실존적인 사실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가 좀 발전의 차이점과 도구의 변화에 빼고 나면은 형식적으로는 똑같은 시대입니다.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많이 아는 것이 왜 알아야 되는가 이유도 모르고 많이 아는 것, 그냥 자기가 좀 편한 것 같고, 좀 흉을 좀 보면은 그 AI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보내오는 분이 계셨는데 요즘 문제 없어요. 처음에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 점잖게 밑에 이제 토를 달아드려요. 그래도 또 와요. 그럼 이제 전화 걸어서 이제 욕은 못하고 한바탕 하죠. 이제 목사님 그 본문이 어느 장려입니까? 장려가 뭡니까? 내레티브입니까? 아니면은 소설적인 겁니까? 장려가 뭡니까? 근데 왜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까? 내레티브는 소설형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설교를. 아니면 개조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대화체로 이끌고 가든지, 비교형을 만들든지, 교차형을 쓰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이게 뒤죽박죽입니까? 교차형을 썼으면은 교차의 핵심되는 주제가 대화체에서도 나와야지요. 비교체에도 나와야지요. 왜 여기 비교는 이리 가고 교차형은 왜 이리 가고 서술형은 서론과 목적과 본론이 왜 이렇게 한 줄에 맥을 뚫지 못합니까? 다시 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부터 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좀 수정해드리고 가죠. 왜 하는지, 왜 내가 이걸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목적에 도달할 것인지,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뒤죽박죽에 한 시간은 때울지 몰라도 수백 명의 교인은 한 시간을, 인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내 정체성과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 기조는 성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말자입니다. 나를 귀찮게 한 만큼 교인들은 편할 것이고, 나를 편하게 한 만큼 교인들은 힘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피부가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피부적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뜻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잃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목적에 무게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과정과 결과를 선히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교인들은 그 국어는 잘하는데 문학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읽으라 그러면 좀 감정 좀 넣어보세요. 국어는 잘하는데 문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백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시작!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보는 일로,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를 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하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케이시 트로콜리의 I Love You, 영어 찬송 첫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서울 모태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은총 입은 종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빛을 향하여. 어둠 속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헤엄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엄청 무서운 경험일 수 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에 부딪힐 것 같아 불안하다. 육지나 수영장 끄트머리처럼 길잡이가 될 만한 표시를 선명하게 볼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어떤 날은 사는 것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온 뜻밖의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실망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 앞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에 덜컥 겁이 난다. 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팔 한 팔 뻗으면서 빛을 향해 헤엄쳐 가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수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이신형님의 기타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송 연이 함께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희생을 계획하셨죠.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예비했고 못을 주조할 철광석을 기꺼이 지구 심장부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가롯 유다를 여인의 태중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판도를 움직여 빌라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휴의 내 주님 입은 그 옷은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있는 거 느끼시죠? 해가 제일 긴 날을 우리가 하지라고 하는데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지가 지난 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해가 짧아지는 것 정말 당연한 거겠지요.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는 어김없이 낮의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며 가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저녁 8시도 훤했거든요. 이제 느낌이 달라요. 아침에도 6시가 훤하지가 않아요. 계절의 흐름이 왠지 빨라지고 있는 것 느낍니다. 오늘이 8월 29일 토요일이죠. 이제 8월도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됩니다. 기승을 떨던 여름, 폭우에다 폭염에다 온갖 기록 가득 남기고 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8월이 여름이 끝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미뤄놨던 일들, 풀어야 할 문제들, 챙겨야 할 일들, 우리 주변의 많은 잡다한 것들 잘 정리하시면서 새로운 달 9월, 새 계절 가을 맞을 차비도 아울러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온비앙 국악상교단이 연주하고요.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게이펜로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08님 샬롬, 필요할 때 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926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함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생활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다짐하셨어요. 또 0778님 병원 실습을 시작한 지 두 달인데 종종 혼나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에 남아서 자꾸 생각나서 속상해요. 주님께서 제 마음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 8593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고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16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주말 과제가 감사 실천하기예요. 세상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0377님 한 주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770님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함을 기억하고 생활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 사랑해 하고 말씀드리면 사랑해 하고 대답하시는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2083님 저는 광명에서 노상행상을 하는 배명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세상을 청소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답니다. 아멘. 4210님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 많이 다름을 알게 되고 저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는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몰라준다는 서운함보다 오랜 시간 제게 힘을 주었던 고마움과 감사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2545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4648님 80이 넘어도 은혜스러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5226님 귀는 두 개씩 만드신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만드신 이유를 늘 생각하며 지냅니다. 누군가의 말은 더 많이 잘 들어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적야란 뜻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대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들으시기에 교만하고 헛된 말, 어둠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뿐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복음 전하는 복된 사랑의 입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049님 비타민보다 가장 강력한 피로회복제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흥사 빌리 선데이의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로드 히버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장으로 섬기던 교회에 약간 지능이 모자란 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온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조이란 아이에게 대화도 많이 걸고 또 신경도 써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아이는 예배가 끝나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저를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짧게나마 대화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항상 유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바쁠 때도 그 아이는 저를 늘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자기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조이의 아버지란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조이의 모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 조이의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또 몇 주가 지난 뒤에는 조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게다가 조이의 할아버지는 75이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무신론자였다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무신론자였던 한 가정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고 교회에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

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5480님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감사일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드려야겠습니다. 아멘. 1124님 작년에 결혼해 태국에서 살고 있는 딸이 예쁜 공주를 출산하고 집에 왔어요. 너무나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가 기침을 해요. 기운이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낳고 건강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9378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 늘 간직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5674님 믿음 없는 남편에게 내 기분에 따라 대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202님 딸이 사회초년생인데 3개월 종합병원서 수습되고 원하고 바라던 대학병원에 취업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7513님 어머니랑 아버지 병 간호하면서 듣고 있어요. 귀한 말씀에 언제나 감사하며 방송에 감사합니다. 2011님 잠에서 깨면 감사기도 드리고 하루를 끝마치고 잠자리 들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범사에 감사드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며 덕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022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서성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내일 성도님들과 오후에 광명족구장에 모여서 족구대회를 할 계획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정과 계획 속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38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소원과 탄식을 하시는 주 하나님, 어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나 어리석음으로 슬픔 중에 다닐 때에도 피곤하고 지쳐 고통으로 신음하며 탄식하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울 때에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 성령님이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신실한 은혜를 신뢰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묵상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독했던 8월 이렇게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미뤄놨던 일들 있으실 겁니다. 챙겨야 할 일.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잡다한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세 달 9월 가을 맞을 차비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진행자 이하영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국교회 안팎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의 박효진 기자와 함께 8월 한국교회 안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기자님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1: 네, 먼저 무료도시락을 내세워 교회를 찾은 이른바 농협 신우회의 방문 판매 논란을 짚어봅니다. 네. 취재 결과 이들이 내세운 신우회는 농협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또 122년 전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탔던 배로 추정되는 선박 잔해가 서해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살펴보고요.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는 교육 전도사 문제를 통해 신학생들의 경제적 현실과 사역 환경, 다음 세대 목회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게요. 전국의 교회에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겠다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 이들이 내세운 농협 신우회라는 조직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1: 네, 저희가 피해 교회들과 농협계통 조직,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취재해봤는데요. 네. 이들이 사용한 진도 농협 신우회나 농협 중앙의 신우회, 경인지역 농협 신우회 같은 이름의 조직은 농협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협 내 실제 기독교 신앙 모임에서도 이런 조직은 없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됩니다.
0: 아니, 이름만 들으면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신앙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농협 직원들도 아니었던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취재 결과 이들은 농협과 고용관계가 없는 방문 판매업자들이었고요. 진도 농협에서 생산한 건강식품을 총판을 거쳐서 공급받아서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었습니다.
0: 그런데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 무료 도시락을 앞세워서 교회에 접근했다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1: 네. 이들은 먼저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성도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하고요. 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을 물은 뒤 방문 당일에는 예배가 끝난 뒤 5분 정도만 특산품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구기자집 같은 건강식품 판매로 이어졌다는 교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0: 아무래도 농협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에 찾아온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 강원도 동해의 한 교회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목회자는 처음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산품을 소개할 뿐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예배 후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제품 설명이 15분 넘게 이어졌고 교회 로비에는 시음자리까지 마련됐다고 해요. 네. 특히 무료로 도시락을 먹은 게 미안해서 제품을 구매한 성도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원주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목회자는 도시락은 사실상 미끼처럼 느껴졌고 교회를 찾아다니며 영업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0: 무료로 도시락을 받았으니까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판매 자체보다도 확인되지 않은 이 농협 신우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좀 공식 조직처럼 신뢰를 얻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농협 명함까지 사용했다고요.
1: 맞습니다. 이들은 방문 전에 목회자의 휴대전화로 명함 사진을 보냈는데 저희가 확보한 명함에는 NH농협 로고와 초록색 CI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소속 부서나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은 없었고 직함은 마케팅 팀장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도농협 측은 분명하게 이들은 농협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네. 진도농협에는 신우회가 없었고 쓰며 방문 판매업자들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거나 농협 명찰과 명함을 만들지 말라고 계속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0: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판매한 제품 자체가 가짜였던 건 아니죠?
1: 네,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판매된 구기자즙은 농민들이 생산한 구기자를 진도농협이 수매해 가공한 제품이 맞습니다. 진도농협 제품을 총 판매

0: 업체가 공급하고 방문 판매 업자들이 이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신우회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매 방문 판매 업자들이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 제품은 실제 농협 제품이지만 판매 과정에서 농협의 공식 신앙 모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게 문제였던 거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0: 네, 공정위 담당자가 방문 판매업 등록 정보를 조회한 결과 신우회라는 상호로 등록된 방문 판매업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실제 사업자 등록이나 방문 판매업 신고가 다른 상호로 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교회에 만약에 이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농협 신우회나 농협 성교회를 내세우더라도 농협 공식 조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무료 물품 제공 뒤 판매가 이어진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 방문 판매업 신고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요.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방문 판매법상 금지될 수 있으며 미등록 방문 판매자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특히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농협 신우회라는 이름에 무료 도시락까지 제공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의 나눔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선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 단체의 방문이나 판매 요청이 있을 때는 꼭 소속 단체의 실체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앞세워 교회에 접근한 이른바 농협 신우회 방문 판매 문제에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있던 배로 추정되는 선박 잔해가 서해에서 발견됐다고요?
0: 네, 아직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 순직 당시 타고 있던 구마가와 마루로 추정되는 선박 잔해가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120년 넘게 정확한 침몰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 교회사 연구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아펜젤러 선교사 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렇죠. 이름인데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짧게 소개해 주시죠.
0: 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한국에 들어온 초기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 제1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1902년 44세의 나이에 선박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 그 사고가 바로 이번에 발견된 이 선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구마가와 마루를 타고 목포로 향하고 있었는데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같은 회사 소속 상선인 기소가와 마루와 충돌했습니다.
1: 당시에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었다고요.
0: 네, 배가 충돌한 뒤 급격히 침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혼자 탈출하지 않고 함께 타고 있던 한국인 조항규 조사와 이화학당 여학생을 구하려다 결국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사고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포함해 승객과 선원 등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군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죠.
0: 네, 그래서 현재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는 실제 유해가 안장된 묘가 아니라 가묘입니다. 네. 침몰한 선박 역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가 120년 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위치를 특정할 만한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0: 네, 국민일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청도 근해 해저에 상당히 큰 선박이 가라앉아 있다는 현지 어민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 어민들이 지목한 곳은 어청도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역인데요. 나성균 동백정교회 권사에 따르면 수심 약 45m 지점에 상당히 큰 배가 있는 것을 어군 탐지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약 20여 년 전부터 지역 어민들 분들에게 낚시 포

0: 포인트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1: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닷속에 배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왜 이 배가 구마가와 마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2: 해저에 선박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침몰선이 있는 곳이 낚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주민들의 기억을 종합했을 때 이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선박이 침몰한 사례가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가와 마루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0: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 단계인 거죠.
2: 그렇습니다. 아직 구마가와 마루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네네. 실제 어떤 배인지 확인하려면 특수 다이버가 직접 내려가 선체의 크기와 형태, 구조를 조사하고 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식이나 유물 같은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0: 더구나 과거 기록에 남아있는 이 침몰 위치와 또 이번에 발견된 지점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2: 네. 사고 당시 기록에는 침몰 지점이 어청도 서북방 2, 3해리로 남아있지만 이번에 특정된 곳은 어청도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어 다른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GPS가 없었고 그렇죠. 밤에 짙은 안개와 강한 조류까지 겹쳤던 만큼 기록과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내려가서 이 선박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마침 오는 31일에 또 현장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2: 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연구이사 등이 31일 해당 해역을 직접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특수 다이버를 투입해 해저에 있는 물체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다이버가 직접 내려가면 구마가와 마루인지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나요?
2: 한 번의 잠수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체의 크기와 구조, 남아있는 글자나 표식, 적재물, 제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요. 120년 넘게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체 훼손도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박을 촬영하고 구조를 확인한다면 지금까지 문헌에 의존했던 연구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습니다.
0: 만약 정밀 조사 끝에 이 배가 정말 구마가와 마루로 확인된다면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크겠네요.
2: 그렇습니다. 단순한 난파선 발견을 넘어 한국 근대 교육과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현장을 120여 년 만에 확인할 가능성이 열린 건데요. 네. 특히 자신이 먼저 탈출하기보다 함께 있던 사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순간은 한국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 마지막 현장이 120여 년 만에 확인될 가능성은 생겼지만 네. 다만 아직은 추정 단계인 만큼 정밀 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0: 역사책 속에서만 접했던 12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실제 바닷속 현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또 그가 이 땅에 남긴 선교의 발자취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승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침몰선 발견 소식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계 전망대 오늘은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 교계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와 함께 8월의 교계 이슈들 정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교회 교육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1: 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교육 전도사 모시기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이들과 청소년을 담당해야 할 교육 전도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교회의 인력난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육 전도사는 신학생이 실제 목회 현장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과정이기도 해서 교회 학교와 미래 목회자 양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0: 교육 전도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역자인가요?
1: 주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설교하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담임 목사나 선배 목회자에게 목회 훈련을 받는 사역기관입니다.
0: 네. 그런데 실제로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뭐 담임 목사 청빙보다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얼마

0: 얼마나 어려워진 겁니까?
1: 신학대학 홈페이지의 청빙 게시판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을 보면 교육전도사 모집 공고가 사실상 1년 내내 올라오고요. 네네. 특히 끌어올림이라고 표시된 게시물이 상당히 끌어올림. 많은데 네,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다시 게시판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래요. 예전에는 뭐 사례비가 많지 않아도 목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학생들이 많이 교육 전도사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봐요.
1: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목회를 미리 배울 수 있다, 또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현실과 업무 부담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 전도사 사례비는 대체로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네. 상당수 교회는 월 100만 원 이하이고 장학금도 없거나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 그래요. 교육 전도사라고 하면은 매일 출근하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단순히 뭐 주말 사역만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교회 행사가 있으면 평일에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네.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과 교사들을 챙겨야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만으로 업무를 계산하기 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신학생들은 같은 시간을 쓸 거라면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0: 안타깝네요. 그런데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맡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1: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사역 중인 신학대학원생 한 명이 맡고 있는 업무가 평균 3개였습니다.
0: 네.
1: 5개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도 25%나 됐는데요. 네. 교육부서나 청년부 설교뿐 아니라 찬양인도 영상이나 음향 같은 미디어 시설 관리까지 맡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0: 학생 신분으로 학업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업무라면 사역 준비에도 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조사에서도 가장 힘든 점으로 사역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데 교회에 가면 설교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요. 네. 여러 업무까지 겹치면 정작 중요한 설교 준비나 학생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응답했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지방이나 또 작은 교회는 상황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신학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네. 강원도 삼척의 한 부목사는 요즘 교육전도사는 지하철역 근처 교회까지만 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0: 네.
1: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수도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교회로 지원자가 몰린다는 의미입니다.
0: 네.
1: 작은 교회나 지방 교회는 사례비나 장학금 조건에서도 대형 교회와 경쟁하기 어렵고 교통이나 거주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0: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처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만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취재해 보면 단순히 사례비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0: 네네.
1: 소명에 대한 고민부터 학비와 생활비, 주거 문제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신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0: 네.
1: 지금은 내가 정말 목회를 할 것인가? 교육 전도사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를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신학 공부와 목회 선택을 별개로 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0: 신학생이라도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일단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여기에 학비나 주거비 같은 또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1: 네, 특히 지방 출신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하며 교육 전도사 사역까지 하려면 방학에도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0: 네.
1: 오히려 방학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큰 행사가 몰려 있고요.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로 생활비와 학비, 주거비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0: 네.
1: 일부 신학생들은 교육 전도사 사역 대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0: 결국 교회는 교육 전도사를 구하지 못하고 신학생은 사역보다 다른 일을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이 문제가 계속되면

0: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결국 교회 학교입니다. 교육 전도사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신앙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인데요. 담당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면 한 명의 교육자가 여러 부서를 맡거나 평신도 교사들이 그 공백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신학생 입장에서도 교육 전도사 경험이 줄어들면 설교하고 상담하고 실제 교회를 경험하는 목회 훈련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교회도 이제는 교육 전도사를 단순한 뭐 저렴한 보조 인력처럼 바라봐서는 안 되겠네요.
0: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사명감만 강조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반대로 사례비 문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적정한 사례비와 학비 지원, 명확한 업무 범위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교육 전도사가 실제 목회를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교육 전도사가 사라진 자리는 결국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공백으로 이어지기 네. 때문에요. 지금은 사람 한 명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 사역자를 키우고 지원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1: 네, 결국 교육 전도사가 줄어드는 문제는 한 교회 인력난을 넘어 다음 세대 교육과 미래 목회자 양성까지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역자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역자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며 또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교회 학교 최일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교육 전도사 문제 오늘 마지막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박효진 기자와 함께 8월 한국교회 안팎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앞세워 교회를 찾은 이른바 농협 신우회 방문 판매 문제부터 120여 년 만에 발견 가능성이 제기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교육 전도사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박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매달 교계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또 박 기자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동안 매달 교계 이슈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저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계 소식에 늘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이야기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계 전망대를 진행하면서 한국교회 안팎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모든 출연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교계 전망대 진행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인성 PD가 진행을 맡아 여러분과 계속해서 교계 흐름과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도 교계 전망대에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 잠자리, 귀뚜라미, 그리고 반딧불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곤충들 성경에 나올까요? 반딧불이나 매미, 잠자리는 나오지 않고요. 귀뚜라미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말씀되죠. 이들 작은 곤충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참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설레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네,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할 텐데요. 6634님 첫 사연이에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막 아유, 이게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입한 노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이름으로 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옛날 누나야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마음 자체 이름으로 선물 주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부탁해요. 네, 6634님. 그 6634님은요, 그냥 시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사이사이에 그 문장 부호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쭉쭉 써주시는 아, 이 묘미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저 출석 체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심정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에게도 무슨 팬이 있네요. 아유, 이거 참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네. 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고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6634님의 팬입니다. 야, 이런 문체에 이런 사연 어느 방송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 그리고 누나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방송국에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듣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좋은 친구 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 8858님 죄송해요. 6634님 신청곡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이펜로드 아저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8858님 네, 사연 네, 이제 함께 나눠요. 목사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8858님 네,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8858님.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네,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네, 이런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8858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8858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의 꽃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열창 노래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듀엣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이번에는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원인이 돌봄과 서비스의 관계를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가 넘어간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빛이 있습니다. 새벽녘엔 동쪽

노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 금성입니다. 동요에는 새별로 불리우고요.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밤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나 일어서서 행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은혜 안에 충만할 겁니다. 팀룩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저는, 네, 반갑습니다.
0: 순천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사역할 때 세 분의 목사님께 목사님 책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두 분이 드디어 내시고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짧은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0: 귀한 책을 내주셔서 앞으로 그 책이 열심히 방송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방송 가족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0: 아멘.
1: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을 툭 던지는 분이 아니라 먼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고 우리를 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빛 아래에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미남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은혜와 파워가 넘치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실 때 제 방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늘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힘을 줘서 저를 깨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늘 같은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1: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네요. 그 이후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1: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아, 너는 참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네. 이런 되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게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함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태를 너무 잘 알아요.
0: 네.
1: 그리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그래서 저는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0: 네.
1: 그게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들이 습관이었고 지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 회심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때가 제 나이가 30살이에요.
0: 네.
1: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차올라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아, 복음은 아는 것과 지식과 경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다르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복음은 정말 살아있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습관일 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1: 네네.
0: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지금의 목회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0: 네.
1: 제가 어릴 때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에 솔직히 저는 그래도 혈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좋은 곳, 조건이 좋은 곳, 또는 사례비를 많이 주는 곳, 또는 학비를 주는 곳. 이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이끈 게 아니라 내 열심이 저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다가 제가 문득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역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0: 아멘.
1: 라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참 무서워요.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0: 네.
1: 제일 먼저 저를 서울에서 대구로 보내시더라고요.
0: 네.
1: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또 순천으로 저를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게 된 겁니다.
0: 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이나 또 한창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1: 너무
0: 있잖아요.
1: 많죠.
0: 목사님 좀 권유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맞아요. 사실 내 생각으로 움직여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0: 아멘.
1: 그게 순종을 하는.

0: 하는 것이 독특한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빨리 깨닫는 것이 삶에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초대한 것은 목사님께서 찬란한 믿음이라는 책을 펴내셨거든요.
0: 네.
1: 하나님의 사람들 30명을 통해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듣는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제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찬란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0: 네, 맞아요. 찬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할 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화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초라하고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찬란했어요. 왜냐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을 반사하여서 가장 찬란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찬란함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물을 고를 때에 세운 기준이 하나 있어요. 위인이 아니라 사람을 닮자.
1: 네.
0: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도망쳐도 되고 원망해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1: 아멘. 네, 그 말씀이 실감이 나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30명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도 있고 이런 인물도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노아, 에서, 라합, 스테반 이런 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삭개오, 나오미, 솔로몬, 하박국 얘기도 있고요. 호세아, 이사야, 말라기, 안드레, 사무엘, 빌립 집사, 바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담고 계시는데요. 방송 가족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0: 30명의 인물을 택한 거는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 아.
0: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듯이 한
1: 네.
0: 사람의 한 챕터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0명을 정했고요. 그리고 큐티하는 한 시간에 한 사람 또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한 사람씩 읽고 그 사람을 하루씩 묵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책의 끝에는 도전 과제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도전해보자. 그냥 책만 덮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 세 가지의 과제를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겁니다.
1: 잠언도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하루에 한 인물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한 달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이 메시지는 꼭 우리 방송 가족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도 사실 30명의 인물 다 은혜가 되거든요.
1: 네.
0: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리 마테인데요. 세리 마테는 그 당시에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세리니까 로마를 위하여 동족의 주머니를 훔치고 털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지만 그는 사실 친구는 없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증인들로 채택도 못 됐어요. 아무도 그들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기 저 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늘 높은 세관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사람이죠.
1: 네. 어떻게 보면 돈만 아는 수전노 이렇게 취급했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리고 돈은 많지만 늘 외롭고 사람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하루는 그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원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 딱 한마디를 던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이때 마태가요 장부를 덮어요. 세관원의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0: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장면이 되게 놀라운데요. 그 이후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나 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잔치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잔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들을 초청하는 전도의 잔치.
1: 네.
0: 두 번째는 이젠 결단. 나는 이제 세관이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라는 결단의 잔치. 세 번째는 제자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의 잔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잔치. 저는 이 잔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오늘 너한테 밥 살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어. 아무개 집사님 내가 오늘 밥 살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큰 잔치에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들으면서 전도의 잔치, 결단의 잔치, 감사의 잔치는 그 옛날에 마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0: 네, 맞습니다.
1: 그런 잔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멘.
0: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믿음을 크기로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서른 명의 인물을 붙잡고 책을 쓰다 보니까 그 믿음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1: 네.
0: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1: 맞아요.
0: 하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차마 이런 말을 해요. 죽여달라 이런
1: 네.
0: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세 번이나 했단 말이죠.
1: 네.
0: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향한 방향입니다.
1: 네.
0: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이 계신다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0: 네.
1: 어떤 때는 참 위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찬란한 믿음이란 책을 펴내신 순천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0: 네, 사역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반응이 없는 거.
1: 네.
0: 예, 응답이 없는 거.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거.
1: 사람들이
0: 참,
1: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이
0: 그렇죠.
1: 느낄 때.
0: 예. 그럴 때에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벽을 향하여 외친다라는 마음이
1: 네.
0: 들 때에 가장 많이 힘들더라고요.
1: 네. 아유,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고 힘을 내셨을까요?
0: 저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예컨대 한 아기 임마누엘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다 이사야예요.
1: 네.
0: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 깊이와 넓이를 견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놀라운 능력까지 다 주셨지만 그의 사역은 독특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역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무리 전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 전해야 돼. 그게 이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늘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라는 이 절규의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0: 아, 사역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의 목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내 목이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죠.
1: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응답을 하고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지.
1: 네. 예,
0: 역사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1: 네. 그리고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또 언제 보면 또 그 사람이 변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인생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네, 제가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1: 네.
0: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의 성도님들의 눈물과 노력과 함께함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도 좀 나눠주실까요?
0: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시편 45편인데요 왕의 결혼식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보면 왕도 등장하고 신부도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왕이 신부를 사랑한 이유가 신부가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사랑하니 신부가 예쁜
1: 네,
0: 거예요.
1: 순서가 다르네요. 네,
0: 왕이 사랑하니까 그 신부가 그 사랑으로 아름다워진 거죠. 우리는 네. 늘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예뻐져야 돼. 나 외모가 더욱더 더 아름다워져야 돼. 이렇게 가꾼단 말이에요. 더 실력을 키워야 돼. 스펙을 높여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또 예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요.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도 제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발견해 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1: 네. 목사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방송 가족들이 큰 힘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평생 감사 제목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이미 남은 장사를 제가 한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설교가 바뀌었고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의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함께 가주는 것이 감사해요.
1: 아멘. 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니까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지금 제가 찬란한 믿음을 제가 썼는데요.
1: 네.
0: 이 책은 사실 시작이에요. 믿음에 이어서 찬란한 복음. 찬란한 교리,
1: 네.
0: 찬란한 교제까지
1: 시리즈로요?
0: 예, 제가 시리즈로 지금 책에 대한
1: 할렐루야.
0: 프레임을 짜놨어요.
1: 와.
0: 근데 왜 교제가 마지막에 있느냐? 믿음도 복음도 교리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흘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복음도 교리도 또 믿음도 다 필요한 게 교제이거든요. 교리를 알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복음, 교리의 결론이 교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표어가요. 올해 한 영혼을 주품해라는 표어가 있어요. 11월 달에 전도축제를 하는데 행사가 잘 치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너무 재밌고 오늘 마태 얘기한 것처럼 큰 잔치에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았어. 너 우리 덕에 한번 식사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큰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전도축제를 극동방송도 많이 열고 있는데요, VIP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 진작 초대하지 않고 나 기다렸어.

0: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힘내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찬란한 믿음,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책을 펴내셨는데요. 당부 말씀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 책을 다 읽으시고 30명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만 한 가지 남겨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시면 이 책의 목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만 읽지 마시고 사랑방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사실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마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고, 31살에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제가 고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또 영광교회에 담임 목회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세관에 혼자 앉아서 외롭게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의 부르심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모든 극동방송 가족들이 오늘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찬란한 하루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찬란한 믿음, 순천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찬란했던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1: 맞습니다.
0: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 얘기를 한참 하니까 우리 방송 가족들이 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5분께 좀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하면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오셔서 저도 그 사연에 감동을 하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1069, 우물정을 누르시고 1069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믿음 이렇게 치시면 제가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믿음 책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순천 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집어넣는데 하루아침에 폭박 내려가니까 그냥 저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들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직장 내 월급으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하지만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배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만 해도 신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쉽도 내내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이 낮잠을 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달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달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외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 8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무속인들의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갖다 돈을 바칩니다. 무속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무당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린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스피싱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진 얼마 안 된 돈도 다 탈취해 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는 삶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인기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냥 무물림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연애들 중에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릅니다. 어제 보니까 아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에게 행복한 대한민국 재단에서 그들에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모차를 선물로 드리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자, 그것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구에 은둔 고립 청년들을 좀 찾아내서 명단 올리라 그랬습니다. 교구에서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고립 은둔형의 청년들이 컴컴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것이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2022년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이 대회 60년 사상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에 캐톨릭 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해서 소하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을 따라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화하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로 외로이 1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표현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한 구절을 처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집요한 연습강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12시간씩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이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 한번 앉으면 7-8시간 쳐야 이제 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집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조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우리 각자 각자에 다가온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진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이 나를 막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궁휼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잘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할 때는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이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대로 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밤낮 남만 비판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여서는 남 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 꺼진 곳에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3: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세에 비해 무척 건강하신 권사님께 그 비결을 여쭤더니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많이 걷기요. 전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꼭 걷는답니다. 일과의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야 하실 텐데 2만 보를 어떻게 걸으실 수 있을까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가게에서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2만 보를 꼭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고요.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작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늘 깨어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카이어였습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그동안 무더위에 조금은 지쳐있었던 그리고 나태해졌을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찬양을 들으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07님, 여기는 양평입니다. 친정언니가 보내준 찜기로 단호박을 쪄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하고요. 찬양 신청합니다. 임재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단호박 맛있게 드시고요. 더욱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함께 들을게요. 5324님, 경북 청송 사과밭에서 사과 잎따기 작업을 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 살고 있는 아들과 손자가 다녀갔는데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찬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드님과 손자가 남기고 간 사랑의 여운이 짙게 느껴지는 메시지네요. 작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죠. 바로 이어드리고 좀 전에 신청하신 우리 9507님의 신청곡이죠. 임재까지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보내실 번호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291님,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동생 부부와 만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눈 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메시지 보냅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와 고3 조카의 수능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신청할게요. 축복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543님, 제가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듣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메모해 놓는다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가사만 생각이 납니다. 너무 궁금해서 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그 찬송의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메시지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예, 알고 계신 대로 이 찬송의 제목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곡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8291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은혜는 트루바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6490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깨닫습니다.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요, 라고 짧은 묵상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Then all the Israelites from Dan to Beersheba and from the land of Gilead came out as one man and assembled before the Lord in Mizpah. Judges chapter 20, verse 1.
2: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사기 20장 1절 말씀.
1: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8월도 이제 다 갔네요. 다음 주가 9월인데 아직도 더워요. 입추도 8월 초에 이미 지난 걸로 기억이 드는데 말이죠. 자,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극동방송은 서울 상수동 사옥에서 미스파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는 또 민속의 명절 추석이 있지요. 고향 가는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Fernando Ortega의 찬양입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우리말 제목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the Levite sent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자, 한번 살펴보시면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이 sent, 보내고 나서 무엇을요?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그의 살해된 첩의 시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막을 낸 거예요. 이 시신들을 일부들을 다 어디로 보냈어요?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All the men of Israel.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got together. 자, 이제 한자리에 모였어요. To decide what to do.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브아에서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정말로 그 이 레위인 이스라엘에서도 참 레위 지파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고 모였겠죠. After discussion, 그래서 토론을 벌인 이후에 they decided,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they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To destroy the entire city of Gibeah.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멸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보았어요. 왜 그랬어요?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men who live there. 그곳에 살고 있던 there가 기베아인데 이 기베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wickedness, 이 사악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바로 기브아 전체 도시를 다 멸하는 거였습니다. They raised an army. 여기서 내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자 군대를 이제 세웠습니다.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모든 사람들을 착출해서 군대를 꾸렸어요. Except the tribe of Benjamin, 어디만 빼고요? 베냐민 지파들만 빼고. 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The city of Gibeah was part of the Benjamite territory. 왜냐하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가 벤자민 테리토리, 베냐민 지파의 땅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은. The men of Israel sent messenger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to the men of Benjamin, 누구한테 보냈는고 하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Telling them,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해주지요. To allow the men of Gibeah to be executed.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야겠는데 당신네들도 여기에 동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냈어요. But the men of Benjamin decided to raise an army to defend Gibeah instead.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decided 어떤 결정을 내리는고 하면 to raise an army 군대를 자신들도 꾸려서 to defend Gibeah instead 자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있단 말이죠 베냐민 땅에 아무리 기브아 사람들이 참 나쁘다고 해도 이 자기네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려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The first two days of battle.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고 이틀 후에 the men of Benjamin, 베냐민 사람들이 defeated the men of Israel.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And killed a total of 40,000 Israelites on the first two days of the battle.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통틀어서 4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전사자가 나왔어요. 4만 명이. The men of Israel went.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and asked God several times. 하나님께 여러 차례 여쭤봤어요. If they should kill Benjamites. 하나님.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기브아의 나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우리와 전쟁을 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 아까운 목숨 4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도 싸워서 무찔러버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Since they were part of Israel.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일부였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And God gave his blessing.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은 to destroy the Benjamites. 그래? 그러면 베냐민 지파들을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Because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 덕분에 the Israelites went back.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for a third day of battle. 제3일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말이죠. Benjamin's tribe had not come to help the other tribes. 베냐민 지파는 had not come,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to help the other tribes. 다른 11개 이스라엘 지파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So the military action would last a long time. 동족 간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전투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The other tribes therefore 그래서 다른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는 made careful plans. 아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짰습니다. For their supplies. 어떻게 보급품을 조달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할지 이렇게 전략을 짰겠지요. This situation was very different from the usual one. 이 상황은 평소에 있었던 상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어요. The tribes did not usually unite so much during the time when the judges ruled. 왜냐하면 the tribes did not usually unite. 이 지파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치질 않았거든요. During the time when the judges ruled. Judges가 사사들이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는 이렇게 단합이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공의 적, 베냐민 지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적을 놓고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쳤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꾸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를 보게 되면 여리고 서쪽에 보면 베델, 미스바, 기브온 이런 곳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이 바로 옆에 있어요. 베냐민 땅이 그곳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 Singers의 찬양입니다. O God, our help in ages past. 우리말 제목은 예부터 도움 되시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How seriously you take crimes.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committed against your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행해진 범죄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How the Levite was able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이 레위 사람이 그의 첩에게 행해진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정말 정의를 바로잡는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at even though battles may not go our way.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You are always in control of the outcome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정말로 나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은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주시는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Father, 아버지, we are thankful for all you do for us.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구약성경의 호수아 18장 24절에 장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그곳에서 두 개 골라서 연습합니다. 우리말 이름은 오브니 그리고 개바입니다. 오브니와 개바. 먼저 오브니를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O-P-A가 있어요. P-H가. 그래서 아프나이. 한번 더요. 아프나이. 오브니를 아프나이 이렇게 발음하시고 개바는 그대로 개바 G-E-B-A 개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end of the civil war between Israel and the tribe of Benjamin 지금 오늘 공부한 거 내용을 보시면 레위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꼴을 당했으니 특히 내 첩이 그런 꼴을 당했으니 우리가 복수를 해줘야겠다 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한테 화가 났는데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처음에 4만 명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하면서 이 전쟁을 마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호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 스담임에 진침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국방이 돼야 되는 이유가 블레셋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유다국을 쳐들어가면 진다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이긴다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가면 큰일 나. 군사력이 더 막강. 이러면 오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만만하게 보니까 온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이 야 건들면 안 돼. 대한민국 큰일 나. 요 정도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사탄이가 우리를 건들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깨어있어서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에 있었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짜기 그러면 대둔산 골짜기 알죠? 산과 산 사이에 물이 흐르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이거예요. 한번 봐요. 여러분, 이쪽에 이스라엘 진영 있죠? 뒤쪽에 블레셋 진영 있죠? 앞에 보면 엘라 골짜기 있죠?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야를 골짜기라고 불러요. 알겠죠?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진영 있고 블레셋 진영. 여기 넓은 진영, 여기가 엘라 골짜기. 여기서 싸운 거예요. 블레셋은 오른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왼쪽에 있어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야, 이 사람 대단해요. 이 사람 3m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그러니까 대표로 딱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온 거예요. 머리에는 노트고 썼고 몸에는 비닐, 어린 갑이라죠. 물고기 비닐 모양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갑옷

몸무게만 51kg. 우리 같은 사람은 입고 싸우지도 못하고 지쳐서 있어요. 그래 탁 갑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이야 그래 얼마나 그냥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탁 메고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여러분 배틀 알죠?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행하더라. 거기 앞에 방패 든 자가 앞에 딱 오고, 이게 그 갑옷하고 무게가요 약 70kg예요. 70kg짜리를 딱 메고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군인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때는 마이크 시선 없을 거고 목소리 크게,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서 있으니까 들리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신복이란다는가요? 아바딤인데 종, 노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게 비하한 얘기예요. 이게 사울의 꼬봉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러분, 한 사람 보내라 갈 때, 이때 우리 예수마음께 아우 저까지 건 뭐 장로님들 나가세요, 이런 한 명 한 명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 내보낼 사람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당당하게 나와서 골리앗이랑 싸우라 하니까 아무도 나갈 생각도 없고 다들 그 두려워만 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 같이 그냥 생명 아까우니까 싸우지 말고 한 명만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니네는 블레셋 종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나는 우리는 다 너희 종이 되겠다. 야, 이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 좋은 조건이 되려면 우리 편에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 정말 다행인 건 예수님이 계시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승리해도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보내라, 싸우자, 사람 보내라,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덩치와 갖고 있는 창 크기와 그냥 그 고함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와 세상에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누군가 골리앗처럼,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골리앗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이 골리앗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골리앗일 수 있죠? 어떤 자녀는 부모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남편은 아내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아니 신앙생활 하다 한 뒤 영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다양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와 위세를 보고 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을 40일 동안이나 날마다 나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 누구도 나설 엄두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거기를 딱 보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본 순간 놀라운 일이 나요. 왜 봐요? 첫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 훌륭하죠? 대단하죠? 사람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을 크게 본 게 아니고 내각에 있는 편을 크게 본 거예요. 36절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요 여러분 어정쩡한 기술자가 아니라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참된 자신감은 참된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실력 있나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상당한 실력자였어요. 물맷돌에 달인이었어요. 상당한 실력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요 익숙함으로 이겼어요. 익숙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도 며칠 동안 그 감각이 없어서 그때 조심해야죠. 골목 같은 데 갈 때 크기가 감이 안 오니까 긁을 수도 있고 그 지하주차장 같은 내려갈 때 조심해야죠.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 구두를 새로 사도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 거예요.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입힌 거예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면 익숙한 거 평상시 본인이 익숙하게 잘했던 게 그 능력이에요. 오늘 평상시 우리도 익숙함이 넘치기를 바래요. 그 소리는 뭐냐?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고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도구가 익숙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익숙해야죠. 익숙해야. 그게 능력이에요. 이거 봐요. 다윗이 사용한 이게 물맷돌이에요. 이 물맷돌의 크기는 가늠하는데 학자들은 당구공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구공 정도. 이게 돌덩어리인데 이게 차돌이에요. 차돌인데 여기에요. 이렇게 돌리는 주머니 놓고 막 돌리다가 탁 놓으면은 여기에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날아가요. 그 속도가 놀랍게도 약 시속 270km로 날아가요. 270km. 야구선수가 역사상 최고 쎘던 사람이 170.3km예요. 야구. 그것도 한번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게요.

약 180m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이 맞으면요 죽어요. 머리 깨져. 실수로 맞춘 게 아니고 실력으로 맞춘 거고 익숙함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봐요. 사무엘상 17장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로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계속 막 욕하고 비판하니까 그걸 다윗이 들었어요. 들은 순간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다윗 속에는 의로운 분노가 생겼어요. 의로운 분노.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야 여러분 다윗 속에는요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너무 분노가 일어나. 저놈을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의로운 분노.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거나 죄종 욕을 먹을 때 우리도 그런 의로운 분노가 생기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말로 먼저 이겼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말로 거창하게 말했어요. 봐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낙담이란 단어는 마음이 죽음이란 뜻이에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왕을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봐요. 골리앗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문제를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는 창과 칼과 방패였고 무시무시했지만 사용하는 무기가 다윗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쓰긴 했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진짜 무기가 뭔가 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전사와 만물을 거느리시는 전능한 통치자, 그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깁시다. 그리고 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쪄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던져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해석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일수록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잘하는데 기도했는데 안 와? 기도했는데 빨리 안 생겨.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네. 할렐루야.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봐요. 믿음으로 해석을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골리앗의 덩치, 일단 3m 어마어마해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가 보여서 두려웠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너무 커서 빗나갈 수 없는 목표물로 보였어요. 골리앗은요, 세상에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육적인 무기가 물맷돌인데 어허,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이만원 요만한데 골리앗은 덩치가 3m라 이마가 이만해. 저까지 건 뭐 할 수 있겠다라는, 다들 기죽을 때 거꾸로 해석했어요. 거꾸로 표적이 크구나, 할 수 있다. 절대 다른 생각이 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바래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탁 던졌더니 5개 혹시 해가지고 5개 준비했는데 하나로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리고요, 8번째 다윗이 이긴 이유, 주변 사람들의 무시함을 먼저 이겼어요. 이게요,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주변에서 봐요, 누가 무시했나 봐요. 첫 번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심부름 온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저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세상에 지금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왔는데 막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요, 큰형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형이 무시해.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사울 왕 눈으로 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골리앗이 봐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과 조롱과 그걸 먼저 이긴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온갖 희롱과 조롱이 있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 끝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죽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방심으로 이겨요. 골리앗이, 이 사람이 만약에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 잡을 때 대충 잡으러 다녀요? 최선을 다해 달려요? 토끼 한 마리도요,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보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방심을 해요. 그 창자루는 베틀제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겐,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전쟁터에 나가면 방패를 누가 들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들고 왔어도 막상 싸우려면, 그러면 여기까지 방패 든 자가 앞섰다고 해봐요. 진짜 싸울 때, 진짜 싸우자 이제 다윗하고 싸울 때, 그러고 방패 주워.

해야 되는데 봐요. 41절 분리된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런 이 사람이요 지금 다윗 보고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 날려오면 방패든 사람이 골리앗 막아줘요? 자기 막아요? 지 얼굴 가리지 그걸. 누가 그걸 골리앗 키도 안 나는 머리에다. 아니 그걸 이 사람이 방심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이긴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이긴 적이 있는데 봐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였다.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을 이긴 적이 있어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어떤 환경도 크게 보이질 않아요. 작게 보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요 이날 이후로 크게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딱 본 순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요. 봐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거. 그러면 나의 골리앗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나의 골리앗은 무엇이며 누구일까? 봐요. 첫 번째, 죄가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구했죠. 그게요 우리가 죄는 신기하게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살아요. 삶으로 앉으면 생각으로라도 짓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의 영적 골리앗이에요. 오늘 우리는 골리앗을 죄를 이깁시다. 죄를 이겨야 돼. 두 번째, 오래된 습관, 잘못된 고정관념, 열등감, 중독이 골리앗이에요.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 화병, 음욕, 기타 등등 미움식이 질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골리앗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내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요 그 골리앗이에요. 세살 습관 그 골리앗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그걸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마귀가 골리앗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기시기를 바라요. 마귀를 향해 우리는 복음의 물맷돌을 집어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이 골리앗이에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이겨야 돼요. 우리는 영적, 육적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물맷돌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도 나의 물맷돌이 되고

0: 말씀도 복음도 감사도 찬송도 축복 사랑 순종 노력 믿음 예수 이름 예수님 자체도 물맷돌이고 보혈 예배 회개 십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강력한 물맷돌이 돼서 환경이라는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가지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

단순한 인문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이 복음의 이야기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라모십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가이펜노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신용옥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님 앞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방학을 보내며 새 학기에 대한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잘하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며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1: 2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2: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거야.
1: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0: 이런 다짐을 해보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거룩하게 살래요 하고 다짐하며 2학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나쁜 것, 죄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아, 이런 말 하는 건 유행이야.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때리거나 욕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이 자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가 하고 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면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래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거룩 거룩 거룩,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안녕. 난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노아예요. 내가 왜 또 나왔냐고요? 지난 토요일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또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지난 토요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 미친 거지. 아, 미친 게 분명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놀리거나? 교회 다닌다며 착한 척 하기는? 이렇게 비웃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었나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한다니까. 아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정말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싸울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멈출 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셨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땅 위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상냥한 말, 바른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노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스 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순종대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대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놀릴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께 충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속에 뒷부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 일 많이 하라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발견할 때 딱 한 구절, 또 한 단락만, 또 한 대목만 딱 보고 그럴 것이라고 너무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많은 성경 구절들은 그 구절 외에 앞뒤 있는 말씀과 함께 연관되어 놓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죽을 만큼 일 많이 한다,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10절 상반절 읽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소아시아 스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스머나 교회가 앞으로 큰 환난을 맞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엄청 심각한 환난, 풍파, 시험, 고난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과연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더 많이 봉사해라.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위로해야죠. 오히려 소망을 줘야죠. 앞으로 정말 큰 고생할 것이다 했는데 또 어려움도 하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할 텐데 했는데 그런데 죽도록 충성.

우리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프라테스 강 남단 지금 이라크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우상 숭배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향 이름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월신을 섬기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월신, 달신이죠. 이 중동 지역은 태양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애굽인들의 신이고 나머지 중동 더운 지역은 태양을 싫어합니다. 더운데 태양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환히 비추는 달을 좋아합니다. 달신, 월신이죠. 그리고 이 우르는 향락과 부도덕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도시 출신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크게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의 씨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 조상이죠. 메시아, 구원자의 조상에게 되시는 영광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전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성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충성과 믿음은 둘 다 신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과 믿음은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구약 히브리어나 신약 헬라어적인 개념에서는 이 두 단어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과 할 일에 성심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또 충성된 사람이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다가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말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성도가 자신의 삶이 기쁘고 형통하고 번성하거나 할 때만이 아니라 반대로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변함없이 신앙생활과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과 사명을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충성하십시오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장로가 되었으니, 집사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었으니 이제 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 충성이란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교회 봉사 일을 하고 죽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많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과거에 학생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3시간 이상 자면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잠을 죽게 자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과거에는 대처 예상이나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잠을 적게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잠을 적게 자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열심히 살고 했어. 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처 수상이 모두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수면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누적이 돼가지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수면을 많이 잘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거 옛날에는 잠 많이 자지 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잠 자지 말고 죽도록 공부하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서울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 얻고 앞으로 잘 된다. 죽도록 공부해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위해서 돈 벌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하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식사도 챙겨 드시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자식 훌륭히 기를 수 있다. 죽도록 일 많이 한 겁니다. 그런 관념과 또 삶이 우리 과거 한국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혹은 이 성경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일 정말 많이 된다. 이제 가정생활도 조금 뒤로 하고 직장생활도 좀 뒤로 하고 이제는 주의집의 일을 더 많이 충성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육신이 노쇠하여 더 이상 교회에 출입할 수 없을 때까지, 또 달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명하시는 그때까지는 충성하라 한 것이죠. 충성하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한 것,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거절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고 싶으면 또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그렇게 해온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하면 달라져요. 다른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셔서

그러니 그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 데까지는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 이야기 됐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성경의 터기 이하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너에게 준 그 일, 사명들 할 것 끝까지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모습, 태도로 끝까지 사는 자, 그를 가리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신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하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빈 공간에서 주님이 안 계신 그 소소에서 무인도에서 영적인 무인도에서 별도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자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계시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또 저울로 달아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전도에 또 예문도 하고 또 다른 봉사도.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봉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부여받았거든 그 한 가지라도 그 두 가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 감당할 때 내 기력이 쇠하고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참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11절 말씀 스무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 이 스무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본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어떤 이는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로마 병사들의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려고 스무나의 운영 경기장에 끌고 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사람이 스무나 교회의 당시 목회자인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 속사도 시대의 교부로 알려지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폴리갑. 이 폴리갑에게 로마 총독이 위협했습니다. 또 회유했습니다. 시즈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시즈는 뭐 카이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악담해라, 욕해라. 그러면 살려준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시대도 박해의 날이 도래해서 박해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하는 말이 너가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악담해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예수님을 악담하고 그리고 살고자 한다면 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참 많아요.
현대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그 당시 홍상당 군대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교회 앞마당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분들은 사진을 밟고 가기도 했다지요.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또 교인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죽음은 죽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서 안 간 사람인데 사진 밟고 간 사람 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홍산당 그 군대가 군인들이 예수님 사진 밟은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였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폴리가 이분에게도 로마의 총독이 회유를 했죠.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해라.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내용은 폴리갑 순교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86년 동안 주 예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된 86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욕 간단하잖아요. 한 번이 하면 되는데. 그러나 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결국 폴리갑은 사형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화형시키려고 나무 장작을 다 모아두고 불을 지르는 그 형장의 가운데 세워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 병사들이 불을 붙였는데 불길이 폴리갑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초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또 자연적인 바람의 영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은 아니니까 100% 다 적용하다고는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폴리갑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이후 이 폴리갑의 시신을 죽은 시신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 처리를 했죠. 그래서 폴리갑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자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마침내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폴리갑. 사람 보기엔 너무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사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왜 폴리갑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순교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민. 죽도록 충성했던 폴리갑. 죽을 때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충성된 주의 종 폴리갑.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 것입니다. 죽었는데 생명의 관을 받았어요. 육신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파괴되었지만 천국에서는 그가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문장들이 다 실제적인 언어들이 아니고 다 상징요 혹은 비유들입니다. 이 관은 무엇인가? 지난번 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멸관을 준다는 형태로 번역되었고 우리가 현재 쓰는 이 번역 성경은 멸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관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왕관이죠. 승리한 자에게 주는 왕관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으니까 최후 승리했으니까 폴리갑은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자가 받는 승리의 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0: 이런 나중에 승리자의 관을 받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상상을 동원해서 막 좋은 관을 막 쓰는 건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전부 다 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표현입니다. 정말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이제 머리에 뭐 멸관 다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머리에서는 멸관보다도 왕관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영원하도록 세세뭉토록 최후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정말 대단한 멋진 삶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요? 살아있는 동안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되이 모든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승리자가 받는 그 관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죽었지만 생명, 살아있는 것, 영원히 산 것. 죽었는데 영원히 살아요. 그것도 영광스럽게. 그날까지 우리들도 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도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곤고할 때도 그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곤고한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곤고한 영혼이 다시 소망을 품는 희망의 찬양이 되고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소프라노 한나형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작은 입술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세 노래했던 찬양이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김기석의 찬양, 그리고 그 앞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허진설의 찬양, 그리고 그래도 이승황의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호산나 뮤직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정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국 뉴욕 박물관의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2: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0: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어반부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네,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룩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부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아, 어반부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부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4: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4: 9년?
2: 예예.
4: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3: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베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어반부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부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2: 예, 예.
4: 돈 벌다가
2: 예.
4: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 합니다.
4: 그래서 여긴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을.
4: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예.
4: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2: 예, 예.
4: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2: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직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려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4: 그러면 신집사님이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3: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4: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0: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1: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0: 어렵군요. 예. 머리질 못하기 때문에. 네.
2: 그렇죠.
0: 그때 어떻게 극복을
1: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3: 전화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1: 네네.
3: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2: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발대식에
2: 네.
0: 하는 걸 보고
2: 네.
0: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2: 네.
0: 전도가 되겠다.
2: 네네.
0: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2: 네.
0: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0: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김대중센터 김대중군대중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2: 예.
0: 깜짝 놀라셨다는데
2: 예.
0: 어떤 면에서?
2: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자리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3: 네.
2: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기획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000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3: 네.
2: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0: 그렇지.
2: 야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2: 그렇죠.
0: 뜻이 그래서. 있는 네. 곳에 길이 있다.
3: 아멘. 예. 예?
0: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네. 마음이 어때요?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1: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0: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1: 네.
0: 더 크게
1: 네.
0: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 부르기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2: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1: 아, 어.
0: 어떻게 만나셨어?
2: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야. 아, 여자다.
0: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2: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이랑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으겠습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3: 사전 작업을 하셨네요.
2: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있더라.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3: 그 시간에. 우리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0: 관심을 보였어 그때?
2: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3: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1: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0: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2: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2: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3: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2: 아,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참 대단하다.
2: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0: 노력했죠.
2: 예, 예.
3: 의지의 한국인이요. 저는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공간 어반 브룹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분이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룹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1: 그러면 했습니다.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 집사님을 꿰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이.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네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브룹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3: 네.
1: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네.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2: 네.
1: 근데 여기서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2: 광주의 겨자씨교회입니다.
1: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2: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 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와요.

0: 자리가. 그랬는데 아내 얘기는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0: 예,
1: 저는 천주교. 천주교고.
0: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1: 다녀봤고
0: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0: 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 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 하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네. 또 왕겨대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네.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2: 네.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2: 있습니다.
1: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네.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3: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겨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이거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좌식의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3: 네.
1: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3: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0: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1: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3: 그러면,
2: 예. 교자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3: 양육을 해요.
2: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3: 심집사.
4: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공간 어반 부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읽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이사야 53장 4조 5절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그분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잘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완성되었는데 여전히 죄악에 쌓여져 있고 여전히 삶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열어주신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치루어주신 그 삭슬 통하여 평화와 나음을 누리는 모든 이야기가 있는 찬양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찬양과 이야기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덮칠 때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56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선언하기에 앞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전제를 단다.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울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성경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증거가 가득하다. 더 나아가 성경 암송 훈련은 그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심어준다.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는 쉽게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의지할 것이 있다. 곧 두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명확한 약속이 있는 것이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은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하면 말씀의 진리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준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항상 햇빛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둠과 폭풍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햇빛 속에서 잔잔한 물가에 있는 푸른 초장을 따라 걷다가도 갑자기 그 환하던 하늘에 구름이 드리움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엔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잔잔하고 아름답던 물가를 걷는 대신 거친 모래사막을 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대개는 씁쓸한 심정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쓴 잔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형통했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슬픔 없이 항상 기쁨만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길에 당신을 두셨을 것입니다. 금방 털이 깎인 양 같은 당신에게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전보다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보다 완숙하고 거친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디 자신을 의지하려는 썩은 습관을 떼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좀 더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하는 세찬 바람과 폭풍우를 즐거이 견디십시오.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더하라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나 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걷도록 무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도 이루어야 합니다. 더하라라는 말은 뭔가를 하는 습관에 빠지라는 뜻입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첫 걸음을 떼라는 것은 자신에게 명령해 가야 할 길로 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가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지나온 다리를 태워버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불가피한 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위기가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도전을 주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길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전쟁의 군사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와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은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것에는 결코 눈을 돌리지 않았던 야성미 넘치는 신앙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철병거와 경제적인 이득에 흔들리던 그들에게는 길갈에서의 천사는 가슴 뜨끔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눈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에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쓰여 있지요. 그곳 지명을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보김은 큰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들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회개는 감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회개와 눈물을 연결시킵니다. 감정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눈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라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회개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돌아섬입니다. 오늘 본문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눈물이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혼돈은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변화 없는 눈물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는 길갈의 야성미 넘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잠시 멈춤입니까? 아니면 돌아섬입니까?

진정한 회개로 바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따라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결정 앞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부싯돌 같은 굳은 삶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삶을 잘 연단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호입니다. 문득 나의 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일상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드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금 생기를 얻고 깊어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썸머 스페셜에서 이제 원래대로 성가산책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현대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하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이런 유의 노래,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성가산책에서는 현대 성가를 합창, 독창으로 부르는 곡이나

편곡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먼저 손경민의 은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노래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테너 국윤종의 노래입니다.

손경민의 은혜, 테너 구균종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현대성가는 손경민의 또 곡인데요. 여정이라는 노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연주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사로 되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나영입니다.

은혜 아니면 조성은 곡, 윤학원 코랄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복음성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곡들이 많죠. 정의를 내리자면은 찬송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고요. 복음성가는 복음 전파와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구분을 크게 하지 않고 모두 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대도 찬양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첫 번째 곡은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소프라노 전주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 믿음 더 구세라, 바리톤 전기홍과 볼쇼이 합창단입니다. 8월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며 가을을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좋은 것이 많아질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결정력은 버릴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리고 18장 28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감사해, 그리고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이라는 거, 결정장애 여러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 나는 결정에 있어서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지혜를 간구할 때 그때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결정한 것들, 오늘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찾아내는 즐거움, 두 주먹 불 끈 쥐고 세상을 향해 내가 존재함을 울부짖기 시작한 순간부터 빛은 모임이의 도화지에 의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빛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어둠이 숨겨버린 고요한 의미들을 찾아내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영혼의 움직임과 은혜를 갈망하는 떨림이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영혼이 자기를 끌어안아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연약한 그 누군가처럼 두 주먹 불 끈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외면하기보다 바라봐 주시고 침묵하기보다 한마디 빛을 비춰주시며 깨어지고 넘어지며 높고 단단한 벽이 가로막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한다고 힘있게 외쳐 주십니다. 길을 잃어 헤매이는 한 영혼에게 빛으로 찾아오시사 너를 찾아내어 참으로 즐겁고 미소 지으시려고 빛으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캠퍼스 위에는 아무것도 그려있지 않지만 화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탄성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얀 캠퍼스 속에 미지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그 숨겨진 순간들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울림이 아니라 화가의 터치와 부드러운 떨림이 모든 순간들을 지배해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우리 삶 속에 실시간으로 베어버린 어둠을 거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으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발견해내십니다. 그 누가 나에게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이고 믿없지 않는 발자취가 아니라 완성된 미래 내 앞에 펼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품에 안겨 은혜의 하늘을 올라가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위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을 발견할 것입니다.

천장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은광의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with Jeannie Yu. Psalm 73 verse 26 시편 73편 26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Amen.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How was your week, everyone?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Very glad that you are here, everyone. You know,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simply feel tired.
1: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저 지치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며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0: But perhaps those are the very moments when we discover where our true strength comes from.
1: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3편 26절이죠.
0: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1: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0: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1: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0: Amen.

What a beautiful confession of faith.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Our strength may run out. 우리의 힘은 다 할 수 있지만요. But God's strength never does.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결코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So today, we do not have to pretend to be strong. We can simply lean on the one who is strong for us. 오늘 우리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안고 있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Amen.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raise Praise. 네, 시편 73편은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왜 삶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고민했습니다. But something changed when he entered the presence of God.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His circumstances had not necessarily changed, but his perspective had. 그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And eventually he could confess,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즉시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Today, may we find our strength not in what we have, but in the God who will never leave us. Amen.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참된 힘을 참된 소망을

아멘. 우리 몸이 지치고 또 마음마저 힘을 잃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It is never, never greater than God's strength. So when our strength is gone, He remains. When our hearts are weary, He is still our rock. Amen. 우리의 힘이 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은 내려놓고요.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May this be our confession today.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Amen.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us today, everyone. Until we meet again, may God strengthen our hearts, renew our hope, and carry us when we no longer have the strength to carry ourselves. Amen.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He is a good G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저수지의 물을 두 갈래 수로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수로는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쪽 수로는 이웃의 메마른 밭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모자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웃 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저수지의 수로가 더 넓게 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도 살고 자기 밭도 가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지키려다가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더 크게 채워지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으셨고요. 이어서 초롬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풍성한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이 바다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 요단강의 맑은 물을 받아서 다시 아낌없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사해 아시죠? 그 사해는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은혜의 물질기를 쫙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생명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것만 있는 그런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움츠러든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나눔의 장으로 나아갈 때 나눔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이 나눔의 삶, 나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이시면서 기업가였던 에드워드 김이라는 분은 사업의 대성공을 거둔 후에 은퇴를 결심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와 선교지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창고를 잠시 관리하던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정산을 요구하실 때 깨끗하게 모두 돌려드리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감사와 이웃을 섬겼다는 기쁨뿐이네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지기 사명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재물의 절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청지기의 모습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기쁘게 손을 펴서 그 손에 들린 나눔의 흔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펼쳐 나누고 계신가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회복될 때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동방연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동방현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금과 은과 보석을 예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봉헌 자리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화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회활동과 책 인쇄를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입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평생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단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요, 그 은혜 이런 것들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나눔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에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발자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아가파워의 베드로의 고백, 한아름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메시나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는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대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급한 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일부터 하거나 또는 일단 쉬워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그저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급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기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는 밤 보내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자의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급한 일도 많고 수많은 쌓여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뒤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흐르는 시간 중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처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바라보는 것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룩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함께한 두 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Abide with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691번님, 김보룡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0691번님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889번님, 세상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 이 밤에도 우리 삶의 바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정답을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정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4586번님께서 딱 8글자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밤 보내면 어떨까요? 예람50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BVN CC 와이너스의 곡 If Anything Ever Happened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이 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 이 반복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경배의 고백은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워십의 나는 주만 노필이 Jesus is Rock 이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Jesus is Rock 하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주만 노필이도 정말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 이 나비 워십의 색깔을 입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롭고 또 힘차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아주 강렬한 그런 편곡의 예배곡이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과 주일 찾아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이 예배 찬양들로 이렇게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곳이 예배 현장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곡의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라 머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물 위로 오라였습니다. 참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서 확실히 또 받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아시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아주 능력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난 바울이랑 다르니까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믿음의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앰블 워십입니다. 달콤한 깨어짐.

앰브러쉽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승화 전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토요일 날다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은 예배 찬양곡이 있다면 그것도 주일날, 또 CCM 곡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잘 알고 계신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 지금 사연과 신청곡 했는데 왜내 방송 안 해주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한주 뒤이죠. 그러니까 한주 뒤인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어제죠.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느린 우체통 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한 주가 늦은 우체통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내신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면 꼭 다음 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찬양 중에서 나비워십 곡 있잖아요. 그 나비워십 곡이 어제 이제 신청해주신 분의 신청곡 이었어요. 6282님께서 수고하세요 샬롬 하면서 나비워십의 찬양 부탁합니다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6282님이 나비워십의 감사해라는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다면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은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점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앱에서는 뭐 사용료가 안 들죠. 올려주시면 또잘 모아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회중 찬양.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따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일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곡마다 곡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고백의 자리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윌업의 화해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화목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주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토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길게 느껴졌던 8월도 이제 고지를 지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폭염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나온 8월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보석으로 고이고이 접어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주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이곳 저곳에서 그래도 재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 속히 또 회복돼서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8월을 보냅니다.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온 8월의 모든 발걸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리며 견뎌낸 지난날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있으니 다가올 9월의 가을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네, 뜨거운 8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1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애굽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불러올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 모두가 그 이웃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눈에 호의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힘이 크게 보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모든 마디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로써 애굽 온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울부짖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구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모든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내려와 졸하며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분노를 머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1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하고 결혼생활 거저 한 2년 정도 하면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과 같이 제가 이제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도 안 나갔고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의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반당 반정부 단체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9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혹시 대리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틀 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

머리가 얻어맞은 느낌? 아,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환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그냥 느낌이 보입에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 그 저희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아침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 한 주일 후에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군복 입은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란 소리도 하기 전에 문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 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곳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수색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엄마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까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까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 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옷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 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책책책책책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리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밤도 얻어맞고 네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판매하는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 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는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고 가던 빵 그릇을 이제 통째로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안전부 어깨가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옷다 대고 누나 똑바로 두고 날 보고 그걸 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원래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걔 저를 이제 구두발로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 몇 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아직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거 매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돼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때 당시엔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94년 그때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기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농기지에 가다가도 그 이제 꽃집애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에라도 나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꾸뻑꾸뻑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시장에다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북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인 자의 권리권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엔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 줄 못 가. 네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간절히 빕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이준아, 일준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준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형아 우리 한국,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브로커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유럽 경로를 통해서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2016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간증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마음에 아, 벌써 8월이 다 갔네 하는 아쉬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올 9월에 더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8월의 모든 피로와 염려와 걱정 깨끗하게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또 변함없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청량하고 깊은 은혜를 담아서 9월의 첫 새벽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셨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 생명

평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찬송이 첫 찬송이었고요. 이어진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연주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원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짓대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0: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에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에서 온 한 형제님의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 가운데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의 림재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매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어내린 북에 띄우는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록 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그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운석 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아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려마.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엾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의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려마.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앓는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고픔에 견뎌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너에게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겠지. 너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맥없이

0: 잠들던 갈비뼈 아롱아롱한 너의 모습,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눈을 뜨면 쑥 들어간 눈길이 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때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졌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유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병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시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를 상처 주고 비방하며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자는 공동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와 겸손, 성결, 긍휼을 나오며 공동체 안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라고 당부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성결과 겸손,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뚜렷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공동체를 세우지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낳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첫 번째 권면은 말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입니다. 저자는 먼저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선생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경솔한 말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9절과 26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말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말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면은 언어의 절제와 신중함이 공동체 연합과 영적 성숙의 필수적임을 깨우쳐줍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를 세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작은 제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며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비록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 사회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이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주요 통로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결과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물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혀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에게 말의 절제와 영적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주의한 말이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엄변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나눔과 섬김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통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 지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겸손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는 단순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과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방을 삼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많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곧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음란에 비유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정욕을 따르는 자를 세상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이 연합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임으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나 악의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의 화평과 신앙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0: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들 받으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절을 넘어 공동체 신앙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공동체 원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20에서 60mm,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가 24도, 서울과 대전이

23도, 춘천과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1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2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제주가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27도, 평양과 강계가 26도, 해산과 청진이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충성된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과 사무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포모로 시작됩니다. 혹시 포모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모는 앞글자에 Fear of Missing Out을 딴 표현인데 나만 왕따 당하겠다는 두려움 또는 나는 포모를 좀 더 광범위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스토리를 시작하지만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들의 이끌은 뭐냐면 사실은 신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광야에서 모세 같은 강력한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를 통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백성과 국민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어서 구별해서 민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은 사무엘을 포모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반응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신권, 하나님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성공, 전쟁의 시대에 이런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포모냐? 내가 포모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은 자기 중심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뽑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부터 머리 이 위치가 더 컸다는, 당시에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 단순히 멋지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는 키가 크고 이 뭔가 창이나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사울은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 만들려고 했던 그 인기가 하늘의 중천을 날았던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울왕을 뽑은 사람들의 손으로 뽑힌 사울왕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중심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졌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오늘 16장 직전인 사무엘상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모든 아말렉의 족속들과 그 짐승들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사울왕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서 그리고 아각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 속에 지금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불안함? 불안의식? 자기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걸 영적 포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에요. 기대했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그냥 걷어차고 부모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 때문에 영적 포모를 느끼는 우리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 한평생을 회사에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회사가 나를 일찍 버릴 때 교회에서도 포모는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은 다 장로가 되는데 나는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헌신했지만 나에게는 인정이나 직분도 안 줄 때 사람들은 포모를 느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감을,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왕의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아니라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사무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왕이 백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오셔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왕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I see a king.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이새의 가문으로 보냅니다. 근데 베들레헴을 가기 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포모가 어떻게 그 사무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2절에 내가 어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다른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분다고요? 사실 사울 왕을 백성들이 선택할 때 사무엘이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할 때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들한테 왕따 당한 것보다 더 힘든 마음, 바로 사울이 천적처럼 여길까 봐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였죠? 꼼수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연막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시는 똑같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힐링 방법.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가족, 회사, 교회, 나라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들 안에 인간적인 리더십 안에서, 인간적인 기대감 안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나의 가장 절친이 나를 배신할 때,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의 신의를 저버릴 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맡겼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비결,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초대가 저는 오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왔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고 낙심받은 우리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회복은 바로 사무엘이 자신의 본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많이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만 혼자 버림받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가족관계인지 재산 문제인지 학교 문제인지 어떤 직장 문제인지 병 건강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텐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너는 제사를 드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골파인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6절. 이새의 아들들이 이새와 함께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요. 이새와 그 아들들이 오는데 사무엘이 큰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다 같이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예배가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그냥 와서 익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성령님의 의도하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핀트가 안 맞는 시선들이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안경이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같이 베테랑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엘리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제사장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사무엘도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저 이새에 가서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봐, 걔가 내가 본 왕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요, 때로는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연단시켜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본주의적인 안경을 잘 끼고 신변주의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대단한 거예요. 사울왕도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용모와 키, 스펙, 우리 그렇게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외모에 현혹된 우리 사무엘이 사무엘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이 더 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있었고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훗날 왕이 된 다윗과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왕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사울왕이 객관적으로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는 정상을 참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을 스트러글링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성품이, 다윗의 영성이 사울보다 더 좋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성품을 가출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합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고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 죄를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도 아시고 사울의 죄도 아시고 사무엘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성품은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었어요. 훗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유권 해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다 잘 그래도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살려둔 이 이유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짜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을 보시냐? 하나님도 연막칠 수 있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넘어서 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적당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었던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게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성품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성품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작정을 하시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13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성품이 뛰어나서 착해서 더 바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위대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스토리의 배경은 뭡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의 존재감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냐? 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서 막내 하카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우리말로 번역은 잘 안 되는 영어는 runt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쪼무레기 아니면 그 꼴통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형들이 다 이 집에서 너는 이 집안의 여덟 번째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팔푼 같은 녀석이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방치되고 왕따 당했던 가장 포모를 느낄 만한 다윗이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하고 낮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가득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다 보게 될 텐데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주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다고 보장해주지 않아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보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골리앗을 대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윗의 삶 속에 고난이 더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 세상에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이 스토리에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죠? 사무엘이 얘기했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의 더 본질적으로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내 눈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 어린 다윗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가문에 가장 보잘것없었던 존재 이 다윗, 히브리인들에게 완벽과 충족을 의미하는 일곱 아벌들이 사무엘 앞에서 차례로 다 지내갔지만 그 완벽한 일곱 아들 중에도 완벽하지 않았던 더 없느냐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했던 그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했던 왕 다윗의 기름 부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징표였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났는데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구유의 짐승들과 함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아기 예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받자마자 인간의 추격을 넘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온몸에 받아내셨던 예수,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 예수께서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왕은 육신의 다윗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다윗이

0: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냐고요. 메시아를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당신의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포모 속에 갇혀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윗이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다윗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자리를 찾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 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 원천 침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믿음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시작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에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계속 연주해라, 그만두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을 파데레브스키의 피아노 연주회에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엄마는 청중 속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러 통로에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콘서트 홀에 온갖 신기한 것들을 탐험해 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가 붙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의 불이 어두워지고 연주회가 시작되려 하자 자리로 돌아온 엄마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무대 위에 멋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비추었습니다. 순간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반짝반짝 작은 별을 뚱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대연주자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서 어린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파데레브스키는 아이 뒤에서 몸을 기울여 왼손을 뻗어서는 베이스 파트를 넣기 시작했고 아이의 다른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선율로 반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대가와 어린 입문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버티고 창조적인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에 청중은 매료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젊었을 때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영적 실상에 크게 낙심해서 사역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한 모라비안 성도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당신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어느 날 억지로 참석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연주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 내 말씀이라 여기며 나와 엮어보세요. 계속해라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돼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에스라.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도 재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룹바벨과 각 집안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소. 우리는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에 의해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왔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소.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자 그 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뒤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을 비롯한 무리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보좌관들,

곧 재판관들과 중요한 관리들뿐만 아니라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과 바빌로니아와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나빨이 쫓아낸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쉬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사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보낸 유다인들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악한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왕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그 성벽이 고쳐지고 나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 거두어드리는 돈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명예롭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반역의 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을 괴롭히던 곳이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다른 지역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 성이 멸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짓는 일과 성벽 보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왕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에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백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희들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보낸 편지는 번역하여 잘 읽어보았다. 내가 옛 기록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여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반역을 일삼던 곳임이 드러났다. 예루살렘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던 곳이다. 예루살렘에는 강한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전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을 멈추게 하여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지 못한다. 이 일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이 계속되면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뜨네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베낀 것입니다. 다뜨네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종독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방의 중요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유다 지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큰 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목재를 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로들에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우리 조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뒤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특별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놓아두어라. 그리고 이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일을 해왔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바빌론의 왕실 기록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 결정하신 것을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기록을 조사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빌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대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 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되신 첫 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셨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 성전은 제물을 바칠 곳이다. 그 기초를 놓도록 하여라. 성전은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은 돌 세 층마다 목재 한 층을 쌓아 올려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아 바빌론 신전에 놓아둔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주어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그곳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의 장로들을 위해 그대들이 할 일을 내가 명령하겠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주어라. 그 돈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양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몸을 그 들보에 묶은 다음에 박아버릴 것이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배받으실 곳으로 정하셨다.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

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받아들여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전 짓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 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때는 다리오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아달월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수렴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한 마리씩 바친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나누어진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적힌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사랴의 아들이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살룸의 아들이고 살룸은 사독의 아들이며 사독은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아히둡은 아마랴의 아들이고 아마랴는 아사랴의 아들이며 아사랴는 무라욧의 아들입니다. 무라욧은 스라히야의 아들이고 스라히야는 우시엘의 아들이며 우시엘은 북기의 아들입니다. 북기는 아비수아의 아들이고 아비수아는 비느하스의 아들이며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던 해의 다섯째 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인데요. 여름날 과수원을 떠올려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생기가 넘치죠? 달콤한 과일 향기에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또 작은 새부터 큰 새들까지 찾아와 아름답고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친지분께 이 농장 소식을 종종 듣고 있는데요. 7월, 8월 이 내내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수확하느라 온 가족이 아주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수확이 끝나는 철이 되면 한동안은 좀 여유롭게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쉴 틈도 없이 바로 9월부터 내년 농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두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열매가 없는 나머지 10개월가량을 긴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거죠. 농부는 열매 하나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만 해도요,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일 때 참 조급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우리 영원의 땅을 일구면서 이 마음의 가지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하나이다.

박정호의 주의 말씀은 조수아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 탓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제값에 팔 수 없는 비품 복숭아들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냉방병 걸리겠다고 투정 부릴 때 농부들은 상처난 과일들을 보며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상한 과일을 수확하려 아침 일찍 뙤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거죠. 또 우리가 마트에서 예쁜 과일을 고르며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달콤함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와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죠. 탐 페클스의 영어 찬양 예수 따라가면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어진 곡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내일이름 난 몰라요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애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슐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더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진 애슐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모든 시도를 그만두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순종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의 구국공신, 큰 용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단 사실인데요. 그는 그 병으로 인해 떳떳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온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크게 노했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장군이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치유에 대해 믿고 무장해제를 한 채 요단강에 들어갔고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를 원해 무장해제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치유를 받게 됐는데요.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 전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납작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고기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페루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인데요.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리뇨라는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강수량만큼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이 척박한 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꽃들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가 내린다면 메마른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오해나 고의적인 모욕 때문에 가족 간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떠날 수 있고 죽음이 엄습해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친구 예수님은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붙어 계실 겁니다. 북적대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세상 혼자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껏 즐기고 만족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절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팔에 누울 때 꼭 안아주세요.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클리셰는 활자를 끼워 넣는 인쇄판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판에 박은 말은 진부한 표현이란 뜻인데요. 하지만 판에 박힌 듯이 뻔한 클리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클리셰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루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슬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슬은 우리가 늘 숨쉬는 평범한 공기 속의 수분이 날마다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이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이 클리셰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텐데요. 이 클리셰 같은 일상 가운데 클리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클리셰 같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만남의 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0: 로 새 힘을 입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오늘이 절기상으로 처서입니다. 처서는 뜨거운 바람도 뜨거운 기온이 사라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 처서가 되면 포쇄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뭐 하는 거냐면요, 여름 내내 눅눅한 옷들 그리고 축축해진 그 책들을 햇볕에 말리는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주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햇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축축하고 눅눅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귀하신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햇빛이 조명되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새 옷을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써있는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 이 카이로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각의 시간, 이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합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뛰어도 느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뛰지 못하고 내 인생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약하고 힘이 들고 뛸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밖에 걷지를 못하지만 이 방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0: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마 초상을 제일 많이 치른 사람이 있다면 모세였을 겁니다. 40년 광야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 1세대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수백 명의 초상을 치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90편에 노래를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마치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그는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가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초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지 그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0: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70년을 살고 강건하여 80년을 살고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지혜인가요?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 충만은 삶의 지배권을 맡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배권을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지요?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의 용맹한 군대 장관이었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그가 문둥병자였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였다고 고백을 하지요. 무슨 말인가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히브리 종이 말하죠. 우리 주인이 내 고향 선지자 앞에 계시면 살 텐데 그 말을 의지하고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나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이요? 일곱 번 목욕하라. 나만이 분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하죠. 장군님, 더 심한 거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이 내가 아니고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인생이 나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면요, 더한 것도 해야지요. 그 말을 듣고요, 요단강에서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썩었던 몸, 냄새나는 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여러분, 물에 담그고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0: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나아만은요, 더 이상 장군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영혼일 뿐입니다. 이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요단 강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자 이제 그의 살이요 어린아이처럼 희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있는 이 주도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신발 벗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주도권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0: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나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해도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가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귀하신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아침에 약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만나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제 만나 남겨두었다고 오늘 먹을 수 없지요. 만나는 그날에 주시는 양식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단어는요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귀하신 능력, 성령의 귀하신

0: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지배권을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있습니다.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던 그들, 로마의 그 병정들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성령의 귀하신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이 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은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뒤의 모든 본문들이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문하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신가요? 반은 아멘, 반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바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0: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느끼셨나요? 앞에 준비 찬양도 은혜가 되고 또 바이올린 연주도 은혜가 되고 성가대 찬양도 은혜가 되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불만이 가득하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면 염려가 튀어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믿으시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이 한 주 동안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지 다른 것이 나오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셨나요?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셨기에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0: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거리가 없으면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게 감사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내 끝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없어지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할지 모르지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와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약해지고 문제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마치 마취당한 것처럼 여전히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0: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라. 다른 번역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후반절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오나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모들아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녀들아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큰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을 사셔야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 아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 부모를 향해 최선을 다하시고 내 자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오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냐면 이 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요 수압을 견뎌야지만 그 물속에 있을 수 있지요. 밖에 있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그 잠수함이 강하고 튼튼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압력이 밖을 향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잠수함은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부의 문제,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어려움의 이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내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0: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이 압력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성령 충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그들까지도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어떻게 얻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이다.
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성령 충만은 삶의 지배권을 맡기는 순종이다.
0: 어떤 순종이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지배권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 의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성령 충만은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이다.
0: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의 옆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이 남편이라면, 그분이 아내라면, 그분이 자녀라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 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여름이 어느덧 다 가고 이제 8월이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가을의 시원함과 풍요함을 기대하며

오늘 8월 30일 주일에 이남규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남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8월 30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남규 목사님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서 태어나 맥칼리 선교사님의 지도로 신앙을 가졌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일제 말기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단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다 해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목포노회 초대 노회장, 재헌국회의원, 전라남도 초대 도지사, 4.19 후 초대 참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죠. 이남규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한국교회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1976년 8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존 버년이 별세한 기록이 있나요? 1895년에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로 잘 알려진 책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지금으로부터 338년 전인 1688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 출생해서 내란과 공화정치 그리고 왕정복고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설교가로 활동했고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감옥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존 버년은 감옥생활을 하면서 철로역정을 썼는데 이 책은 112개 언어로 번역됐고 우리말로는 1895년에 번역된 철로역정이 한국 번역 문학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1688년 8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는 장로교 총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장로교 총회가 조직됩니다. 그 당시 장로교는 교파가 하나였고 장로교 제1차 총회는 평양신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참석한 대표는 모두 221명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총회장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회장의 길선주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이 각각 선출됩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는데 산동성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곳이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결정으로 그 이듬해 1913년 3명의 선교사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님이 산동성으로 파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로교 총회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9월 1일 화요일에는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9월 1일 정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됐는데요. 생명의 전화 제도는 196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영민 목사님이 해외 여행 중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1973년경부터 생명의 전화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1976년 9월 1일에 생명의 전화가 개통됩니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첫날 217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뒤 매일 평균 150여 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1978년에는 부산에도 생명의 전화가 개설됐는데 현재는 전화 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시작한 이 전화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전화가 1976년 9월 1일 개통됐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런던 교회의 중국 선교사로 지금으로부터 186년 전인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런던 대학을 마친 후 해외 선교를 지망한 토마스 목사님은 1863년 목사 안수를

0: 받고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가게 되죠. 그러나 중국 선교 사업에 있어서 여러 역경으로 좌절하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은 윌리엄슨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65년 9월 한국 서해안에 도착하게 된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목사님은 우연히 제너럴 셔만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이 베이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당시 병인 교난의 와중에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유난히 나쁘던 때였지요. 셔먼호는 그해 8월 16일 용강 포구에 닿았고 대동강을 거슬러 8월 27일에 평양에 정박해 통상을 요구합니다. 한국 관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계속했던 셔먼호는 마침내 한국 관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9월 2일 제너럴 셔만호는 불타고 승선자들은 모두 처단됩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토마스 목사님은 아직도 개신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뒷날 그가 거름이라도 된 듯 수많은 교회가 그의 죽음 위에 세워졌던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66년 9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선교의 한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고 훗날 토마스 순교 기념사업회의 조직과 함께 그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예배당이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9월 2일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일 수요일에 옥하는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오래 담임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문과와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란 말을 정착시켰고 탁월한 설교가로, 이론가 개혁자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명성을 높였죠. 1978년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80년대 90년대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홍정길, 하영조,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온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또 1996년 예장 합동총회 내 목회자 갱신 그룹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를 창립해 교회의 자정 능력 회복에도 힘써왔죠. 2003년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스스로 오정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 아름다운 세대 교체의 본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보내면 모레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날이 더워도 9월을 여름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름과 8월 잘 정리하시고 시원한 가을 9월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공부영이었습니다. 새달 9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

명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단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거룩해지기도 끝까지